0: 이미라디오
1: 꾸 목간 이미라디오 꾸 목간 이미라디오 꾸 이게 나무 거기 또세 나무 향기 또 이미라디오 꾸
2: 에헤 kenapa kalian berkelahi?
1: Ini nih, dia rebut radio ku. Aku kan mau dengerin radio C.
2: Ah, radio C. Mendingan radio P. Kalian kuno, itu radio yang kurang aci. Ini radio yang aci. Dengerin dong.
1: 96.9. Ah, aci ya? Radio apa nih?
2: Ini Elkoga Radio Bali.